0: 당의 성공하여 아들과 오라이스하고 성공 수고하는 것 아담이 보이는 자를 보고 너시는 것 말이나 비키고 보라순 중
1: 이것 비아르스 타자비는 빠니르소니 저민 북극군이 나가 빠니가 빨리 가지고 서보니 나가 빠라지로우니 저민 다시 늦었을 것은 보이는 것처럼
0: 너 보이는 것은 없으면 먼저 나와요 아미에다 보이는 있을 뿐이라고 섬세보다 서세 보다 보이는 자는 섬세 타운이 될 사이

그들은 모든 너희와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과 영원한 세상에서 주시는 것과 아니고 사망하고 내 뜻은 미국으로 소금소가 아직 스티반이 주된 바를 사업하시고 있는 것과 미국에 떠나 고향 목표에 대상 이유가 수치

그저께 드리라. 수민아 그래. 이것도 이 시험은 실제로 들어갔지. 내가 또 아무 것도 못하고 나를 새끼. 오케이, 아무 것도 안 약속이야, 새끼. 엄마라지. 아이고, 뭐, 전생 엄마가 준비 얘기잖아, 이거지만. 아까부터. 무슨 일도 없어요. 가서 갖고 이러는가? 그거 사고. 이 투어대로 사고. 아까 이 차라리. 그래서 이 니가 니가 아니지. 오늘 사고가. 이 니가 니가 이 니가 제대로 새끼. 우리 여러분이 다른 차이다. 우리 너무 이렇게 좋다. 묵혀드려라. 너가 무슨 상황 알지? 저도 묵혀버렸다 사과하다. 네가 들었나? 너서 저도 묵혀버렸다 사과가 힘들거든. 너든 내 사람인지. 너서 닌 브리스테이 그룹하라. 와 솔직히 묵혀버렸다. 닌라이 그룹들이다. 너서 묵혀 좋다 사과하다. 넌 네가 들었나? 그래서 저런 딩거나 안 돼. 이세다는 그래서 내비가 있다요. 그렇게 좋게 차와나 그래서 너만 오니까 너만 너만 내리니까 그렇게 좋게 차와는 아까 뭐 집어넣게